0: 우리는 주님의 밤. 할렐루야.
1: 할렐루야.
0: 우리는 나마스카르비 와디비 안반.
1: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